팀 누워십 함께 지어져 가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안정감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의 가장 탑층 꼭대기에 멋있는 조형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건물을 가장 기초로 두게 하는 건물이 이어지게 하는 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도 큰 안정감을 누리면서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듯이 오늘의 60분도 하나하나 돌과 돌을 연결하듯이 건물과 건물 사이 벽과 벽 사이 연결하듯이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머 스페셜이 좋은 이유 다양한 연주자들의 또 연주 그리고 장르 악기 편성

그리고 평소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가곡이라든지 클래식 연주자들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요, 서머 스페셜을 대단히 기다려요. 네. 평소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참 행복한데요. 사실 이 FM 라디오의 강점이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여러분들과 깊이 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평소에 여러분께 음악을 많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장르의 음악을 공부하고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또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들어왔던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차분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주자들은요, 아마 잘 모르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연주자들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실력파 피아니스트 두 분을 제가 음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한 사람은 작곡가이자 브라운 워십의 또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승우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유튜버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재즈 피아노 신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요한 씨입니다. 먼저 찾아갈 곡은요, 깊고 따뜻한 호흡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브라운 워십의 이승우 목사님의 연주입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 연주를 아주 혼자 뒷모습만 이렇게 담아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이건 저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오늘 담아왔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곡을 브라운 워십의 이승우 목사님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실 텐데요. 아마 잔잔히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 연주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유튜버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인 김요한 씨 연주로 함께할 겁니다. 오직 주로 인해, 외국곡인데요. 주님이 주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연주자들, 숨은 고수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브라운 워십의 이승우 목사님의 연주여서 재즈 피아니스트 김요한 씨의 연주 오직 주로 인해 이어서 두 곡 감상하시죠.

some summer special. 행복한 여름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찬송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이 짐 립스의 바리톤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까요? 아, 1950년대, 60년대를 사로잡았던 가수, 차분하고 부드러운 매너를 보여줬던 깔끔한 신사복 차림의 짐 리브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박했던 전통 컨트리 스타일을 벗어나서 현악기와 부드러운 백보컬을 가진 내쉐빌 사운드를 개척해서 컨트리 음악 주류 팝 시장을 안착시킨 선구자였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저음으로 사랑받았던 짐 리비스의 찬송가를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담은 편안한 분위기의 복음선가 올드 가스펠의 느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곡은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띄워드린 곡은 찬송가 42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늘 위의 집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설적인 명반 His Hand in Mine 이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오두막 같은 곳에 살지라도 저 천국에는 나를 위해 은과 금으로 지어진 하늘 위에 집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불렀던 록앤롤의 황제,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수의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이어드립니다. 짐 리비스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늘 위의 집 이어서 감상하시죠.

이어지는 곡은 은혜를 주제로 한 두 멋있는 남성 보컬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박조고 집에서 은혜 아니면 레데 아모르 박현수 음성으로 은혜 감상하시죠.

관련된 사건들을 묘사했으며 소년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을 이야기해준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2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발췌해 읽어드립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길을 간 후에야 그들은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 헤맸단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들려드릴 곡, 오늘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멋진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을 띄워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핀란드의 차가운 바람, 끝없게 펼쳐진 설원의 고독을 담은 명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4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고도 서늘한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이 왜 이 핀란드의 설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들으실 이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가 연주해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무대는 아이비스 크레터스가 지휘하는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오슬로 실황 연주인데요. 북유럽 현지 감성을 고스란히 품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요, 최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로자코비치의 정교하고도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마치 은빛 얼음을 지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총 3악장으로 이루어진 30분 분량의 곡입니다만 오늘은 1악장 다 못 듣겠네요. 네. 1악장만 분량이 16분이 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4분이거든요.

1악장 다 못 띄워드리고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의 신성 다니엘 로저코비츠가 연주합니다. 핀란드의 거장 시벨리우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북유럽의 쓸쓸한 광활한 설원, 얼어붙은 호수, 그 위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합니다.

2023년 오슬로에서 있었던 뜨거운 감동의 연주 실황, 다니엘 로자코비츠의 바이올린 협주곡, 알비스 크레터스가 지휘하는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이제 다 못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저는 차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첨단 세이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광동제약에서 음료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남권에 하나로마트에만 제가 납품을 하는 대리점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에서 250km 정도 평균 그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구역이 저기 서부 쪽으로는 무안해제에서부터요. 이쪽 끝으로는 순천 해룡까지가 제 구역입니다. 요일별로 해가지고 뭐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순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정재흥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교회 소개 잠깐 들으시죠.
1: 저희 첨단 세이만교회는 광주 첨단 쪽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첨단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고요. 저희 담임 목사 허태호 목사님께서는 그 첨단 지역의 상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22년, 23년째인데 그 사이에 부흥을 엄청나게 이끌어내신 굉장히 영적이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곳에서 저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 플러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전 교인들이. 성도가 있는 성경 한 장당 포인트를 정립해가지고 설립주일인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장난 아니게 읽고 계십니다. 지금
2: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교회를 갑니다. 정재흥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1: 그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언제 갔었냐면 중학교 때 다시 만나가지고 서남교회, 백운동의 서남교회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게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 임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교회에서 차량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또 부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따라 나와가지고 또 거기 교회 섬기다가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한테 지금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정 집사님의 그때 그 친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극동방송과의 만남 그리고 유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1: 어느 날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 전에 준비 전파를 임시 전파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걸 듣고 있다가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길래 이건 뭐지? 하고 계속 듣던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침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떤 말씀에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찬양으로 인해서 힘을 받기도 하고

0: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소망의 기도, 그 기도 사연으로 인하여서 또 제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받는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하시고 계신 일의 특성상 운전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극동방송을 듣고 누리는 은혜 또한 넘칩니다.
0: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럼 7시에 나서면 아침 7시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극동방송만 틀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목포가 광주에서 있을 때는 광주 나주 쪽은 광주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 다음에 목포 쪽 무안 쪽 가면 또 그쪽 목포 극동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 순천 쪽에 오면 또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하기 전에 또 장거리 화물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광주에서 울산까지 그렇게 왕복했었고 또 광주에서 서평 때까지 그렇게 하루 걸려서 하루 단위로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역별로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도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많이 계시죠? 혹시 아직 전파선교사가 아니시라면 오늘 전파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 주님께서 보내주실 전파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내 이미자 집사에게 결혼한 지 지금 이제 11년, 12년째 돼가고 있고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변변치 않는 수입에 아이들 셋씩이나 낳아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바르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 이 가정,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아이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요.
1: 정 집사님에게는 꿈이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3년 전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편입을 했다가 이제 올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한번 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연기가 됐는데 올해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작년 올해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짜 정금같이 나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정 집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재형 집사님의 외침입니다.
0: 정말 복음과 찬양만 순수 복음과 찬양만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보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1: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정재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보면서 살면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축복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 그게 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깊이 깨달으시면서 진정한 축복받는 또 축복받은 그런 주인공들로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것이 인생의 축복과 축복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기준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정이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쫙 나열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소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평생에 소유의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장쯤 되었다는 것은 명예직에 있었다, 그 사람의 권력이 대단한 위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소유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삶의 행복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의 삶의 목표가 소유에 있었는데 그 소유에서부터 존재 가치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놀라운 인생의 만족을, 행복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소유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데만 힘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또 어떨 때는 남의 것을 막 착취할 때도 있었는데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것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돌려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서 자꾸 그걸 그 포장지로 더 씌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명함에 보면 대단한 이력을 자랑하는 것들을 써놓습니다. 마치 그 이력에 써져 있는 그런 직함들이 자신인 것처럼. 또 어떤 교인들은 특정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이도 봤어요. 아무개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당신이 중요한데. 그래, 그 교회 나가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 대단한 교회, 유명 스타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의 중직자 타이틀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어떤 삶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자기 소유를 자기 걸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표상인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 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있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가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믿고 사는가? 나는 과연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한 평생이 지나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 내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축복받았어. 너 정말 달라졌어.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항상 너 보며 기뻐하고 만족해.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 손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소유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 형편이 모자라서 차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 아무리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녀도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꽤 됩니다.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축복의 사슬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지 않아.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거 뭐 나가,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에요.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당시의 욕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욕설입니다. 바보 같은 인간, 쓸모없는 사람, 골이 빈 멍청한 사람. 이게 라가라 하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은 좀 듣기가 거시기 하지만 뭐 XXX 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욕설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 압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축복해라. 속상해도 억울해도 손해보는 말을 해도 막 모함을 하고 거짓말, 공갈, 협박을 막 해도 너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왜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원수를 갚겠다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보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상대해서 그래 보자 그래 두고 보자 이에는 이다잉 눈에는 눈이다잉 이거는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해 오면서 30년 40년 이렇게 줄기차게 목회하면서 속상할 때 가슴 아플 때 숨쉬기조차 힘들 때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지금 상당히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밤잠을 못 자겠어요. 숨이 턱에까지 다 숨쉬기조차 힘들 오늘 이 강단에 어찌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산을 넘게 하고 수많은 절벽 아래에 하나님은 나를 거두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억울한 일 있겠지요. 속상한 일 있겠지요. 한번 대받아 줘야지. 언젠가는 내가 안 갚음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 사람 99%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욕먹을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욕을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무진장 당하시면서 고난받을 이유가 0.1%도 없는데 숱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수고롭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본받고 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돌 던집니다. 여러분 그냥 돌멩이 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은 거는 돌멩이를 들고 와서 사람을 직접 찍는 걸 얘기합니다. 찍어대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돌멩이질 하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하고 같지 않는 우리와 다른 무슨 천사의 날개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픔을 겪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어찌 그걸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살아가기가 힘겨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대단한 왕좌에 올라서 권력을 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은 순순히 물러나 줍니다. 어떻게 해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측근들과 함께 산비탈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약삭빠른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윗 왕 앞에 서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와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그래서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웠던 것뿐입니다. 피를 흘렸다고 비난하면서 꺼지라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다윗이 일행과 함께 산비탈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시점에 따라오면서 돌멩이질을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비난을 쏟아부을 때 다윗 왕의 측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당장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한테 날 욕하라고 시켰는지 어찌 알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저 시므이가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세 번째, 가만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손본다. 다시 다윗의 왕권이 복권이 되어서 왕좌에 앉았을 때 시므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손 안 댔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상하다고 한마디 토해내고 싶은 것까지도 꿀꺽 삼키면 천년 묵은 인삼을 한 뿌리째 먹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받음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예. 세상의 논리는 받음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는 거라고 가르침.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새겨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성경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있습니다. 한 여자가 일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자 해서 준비한 향유옥합. 자기 동네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준비한 옥합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뜨려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도 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려주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그 돈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거기에다가 더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은혜스러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뭐 외부의 집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가면은요, 자랑하고 싶은 교인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랑 최고로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자랑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한 그 일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으면은 여기 이 강단에서 또 선포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함께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받은 복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음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중고 청년까지 다 아는 인물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의 교육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는 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책 하나 갖는 거. 성경책 하나 갖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1년 넘도록 일을 합니다. 그 꼬마 아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마련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위대한 책이거든요. 사람을 확 바꿔놓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가요 소원이 생겼어요. 나 세계에서 미국이 아니에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평생에 가지고 있던 신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번쪽쪽 뭘 하느냐 하면 사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YMCA라고 이 청년들의 문화활동 여러 가지 사회활동 이 세계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이바지하는 활동들을 돕는 YMCA 이런 건물을 세계 각 지역마다 지어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세계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분이 보내준 돈으로 종로 2가에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 건물을 뜯고 새 건물을 만들어 지금도 가면은 존 워너메이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기업을 일구어서 성공한 사례 중에 대부분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다 자선단체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굶고 못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나는 더 존경,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제일로 존경해.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네 죽어라. 이건 먹고 네 죽어라. 이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승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축복받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축복합니다. 유연수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시간 또 우리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차지해야 될 입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야, 전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쟁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여러 가지 광야 생활 가운데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큰일 납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크게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은혜 사모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깥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할례받은 백성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들 응답하시고 내 갈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수종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종되는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하나님 더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더 크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D4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309님입니다. 사랑하는 이현숙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병마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허락해 주소서 하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1: 권사님은 권사님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정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염려가 돼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하고 또 권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던 우리 이현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찾아가셔서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난 날

0: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것들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쳐서 병마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9507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카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주님을 안 믿습니다. 속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아이고, 그래요. 결혼하는 거는 축하드리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참 큰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1: 맞습니다.
0: 네. 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올렸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딸을 예수 믿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주님을 알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속히 남자친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결혼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결혼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7087님 친정엄마가 몇 달째 입이 너무 써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또 배에 복수가 차서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기분이 없어 하십니다. 지금 CT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안전하게 잘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82세라서 수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약물로 치료 가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요. 엄마가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귀한 주의 종이 어머니 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달째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배에 복수가 차서 지금 병원에 CT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검사가 안전하게 잘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딸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원치 않고 약물치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딸을 예수 믿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중에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이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절이 도리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7999님. 형제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아프고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70대, 80대가 되니 예전만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 흩어져 있으니 예전보다 모이기도 힘이 듭니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 잘 믿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며 주님 안에서

0: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주셔서 그동안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모여서 서럽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가족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월이 흘러 연세가 더져서 이전만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서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서로서로 형제들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욱더 이 가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사업이 7년 넘게 성장이 안 돼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래요. 기도해야지.
0: 네,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1: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하루하루 시작하는 것이 힘들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혹시 잠깐 좀 작정을 하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내가 새벽기도 뭐 이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하나님 만나셔서 뜻이 있겠죠. 그죠? 아멘. 뜻이 있겠죠.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이것이 도리어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성장이 안 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분의 행편을 다 아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이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더욱더 영육간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부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9878님,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더워서 요즘 일이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또 애가스 얘기했어요. 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목회할 때 늘 이 날씨가 더우면은 현장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했더랬는데, 아이고 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리 또 건물 안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에 현장에서 일한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남편이 현장 일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수고하는 이 특별히 이 남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도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시고 특별히 자녀들 모습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근하고 와서 온몸에 땀이 젖은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이 간절한 아내의 마음도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더욱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남편에게도 힘을 다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영육간에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5338님, 어제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봤습니다.
1: 네, 저도 어저께 영화 봤습니다. 네.
0: 아, 예. 아. 이 동문들이 많네, 영화.
1: 네, 어제 그 영화 장면에서 다윗은 정말 너무 꼬맹이였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물맷돌 두 개 들고 나가서 탁 한 걸 보면 아 진짜 그 용맹스러워.
0: 그래요.
1: 진짜 본받고 그래, 싶습니다.
0: 어쨌든 그 영화가 다윗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1: 네, 그래요.
0: 그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0: 예. 5338 성도님도 은혜를 받으셨네. 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영화를 보고 마음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고 결단을 하는 5338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의 그 용맹스러움, 어떤 일이 있어도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이 주의 자녀가 갖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성도들마다 그런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영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이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습 기간이 지나서 혼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하려니 걱정도 많고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일을 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0: 그래요. 저 책임이 오면은 걱정도 되죠. 근데 한 달 동안 잘 하셨는 것 같는데요. 한 달 동안 잘 하셨잖아요.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잖아요. 제가 간호사에 대해 좀 압니다. 병원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 또 지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힘내시고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습 기간이 지나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돌아보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도 함께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을 더 크게 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힘차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하게 감당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일을 통해서 크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또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1040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린이들이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빛과 소금이 돼 친구들에게 좋은 본이 돼 전도하게 하소서.
0: 그래요.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됐고 뭐 어떤 교회는 일정한 데는 뭐 유아부 이런 데를 마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학교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말씀

0: 흠이 가려지게 만든 일들이 많아요. 그냥 저러고 신나는 세상 밖에도 저러고 신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 교육자들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올여름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수송되는 성령님들께서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희들은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세상이 빛과 소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시작합니다. 1049 성도님 섬기는 교회는 이번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성경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수고, 교사들의 기도, 교사들의 땀 흘림,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여름에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예, 무더운 날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로마서 순서설교 11번째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다 좋지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빈부귀천과 남녀노소 다 떠나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만나면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정말 목회자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목회자를 낮추어 보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눈빛과 말투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 하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어린아이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성경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을 것 또 입을 것 명품들을 치장해 주어도 부부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게 되면 자녀들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정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파이브 운동으로 말미암아 늘 사랑으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고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드파이브 운동을 통하여서 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서로를 여러분 시샘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정한 기류가 생성되게 되고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가정은 온전치 못한 곳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죄인들의 죄성이 가득한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가 되면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다르고 다름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사랑도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축제가 되면 그런 노래를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를 갔을 때제 선배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진실아, 교인들을 대할 때 변화의 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교인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만 여러분 못마땅해서 불만이 생기고, 목회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을 자식같이, 때로는 부모같이 주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싶고, 물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세워야 되겠지만은 약점이 보이게 되면 내가 강점으로 덮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리도 있고 삼사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유머를 이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유머인데, 일리도 있고 삼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유머인데, 이런데도 반응해 주는 사랑이 많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는 변화의 대상으로 삼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밤낮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또 아내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마음이 상하고 거칠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시점이 잘나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일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고, 영적인 시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기준에는 미달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는다,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음란, 탐욕, 탐심, 이 모든 죄를 불경건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면, 원수 관계가 되면 감정적으로 붕괴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한 편에 달린 강도가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온갖 폐약질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죄 속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네 가지 묘사를 통하여서 쓰레기 같은 인생, 시궁창에 빠져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많이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이 피조물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악인과 성인 모두에게 다 비추어주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식물을 먹이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0: 작정했다는 것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것은 절대로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재현되었고 연약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죄인과 원수는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형벌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사건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사건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구더기가 되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원수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당하시고 살과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가? 그리고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그것은 통과 의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우리와 같이 평안하게 그리고 같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자신의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시는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시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충청 동부 지역에 전도 세미나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사로 오셨던 장로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장마철에 썩은 감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풍파가 당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1: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0: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확증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자꾸만 나빠져요. 우리 가정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자꾸만 일이 꼬이게 됩니다. 환란이 찾아와요. 불치의 병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실현이 찾아와요. 인간관계의 오해와 갈등과 비난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연속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압살롬이 여러분 그 누이가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심이 일어나서 그 형제 왕자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암몬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상한 다윗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를 했지만은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피난가고 도망갔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금 그 초소를 마련하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하여서 압살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딱 만나니까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이 생겼을 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소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을 대신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 복락 부활 소망을 천국에서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생 복락의 은혜가 미래적인 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기업의 생명의 풍성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이 감정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 주시는지 의심이 생기고 불안할 때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랑의 확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 날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파이팅 이렇게 좋아합니까? 승진을 하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 이런 표정으로 있겠습니까 지금? 기뻐 날뛰지 않겠습니까? 저 로또 복권 뭐 당첨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막 우연히 가다가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게 막 당선이 돼가지고 막 그래 됐다면요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평소에 내향적인 사람들도요 점프를 한 2m는 할 겁니다, 맞죠? 기뻐 날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쁨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소극적으로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구더기처럼 여러분 거기서 불타도 죽음이 되지 아니하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 날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기뻐 뛰며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도 우리는 기뻐 날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기뻐 뛰놀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의 확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물질에 두고 탐욕에 두고 나의 인기와 성공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가 범하게 되면요, 그것을 철저히 토용해 자복하고 회개의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의 생명조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여러분이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웃사랑에 나눔을 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살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로 결단을 해야 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쓰레기야. 물론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자아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아픔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나를 모욕했습니까?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고 대적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에게 가시 돋친 말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수하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폐역한 로마의 이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한 모든 세대 가운데서 가장 오해를 받고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교우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 죄인, 원수, 불경건할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때 사랑받을 그러한 자격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0: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나의 목을 조이어오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껏 기뻐 뛰놀며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웃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이 땅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1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조항을 정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 장정을

0: 예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여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돼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렙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도심 속 선교 공동체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노회 수의 보고 마감 집계에서 전체 노회 과반과 투표 노회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는 안은 물론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함께 무산됩니다. 합동총회 측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일부 노회의 추가 서류를 취합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계 내부에서는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청년세대 간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선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 지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의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해태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탑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에 건립됐습니다.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억 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서울 영등포구 선교회 마당에 기념탑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제막식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탑은 지난 1979년 7월 17일 해태 여성 노동자 700여 명이 선교회 강당에 모여 8시간 노동제를 결의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손은정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목사는 이 기념탑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을 넘어 배달 노동 등 현재도 계속되는 과로 문제를 환기하고 노동자의 쉼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0: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받쳐준 도구,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설야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해더라고.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이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위러브의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에이미 그랜트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성경책을 펼쳐서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은영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17절 중에 12절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따라 읽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편 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억울함과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쁘게 보시고 언제나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전장에서 지쳤다고 해요. 수없이 반복되는 싸움,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 인한 무게가 다윗을 누른 거예요. 다윗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의 끝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해요.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요. 지도자가 쓰러지려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장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해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다윗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 할 때도 내 곁에서

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 18절, 19절에 보니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곱전투에서 시뿌개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이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며 숨었었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척척 물리칩니다. 이렇듯 나한 사람의 회개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면 내 뒤를 이어 영적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대단한 스펙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보면서 무릎 꿇는 그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떨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에 밥맛도 없고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치 15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약해진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서 아비새를 만난 다윗같이 또 안심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을 곁에서 지킨 공동체처럼 내 공동체인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발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누나는 자기 할 일을 제게 시켜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지치고 약해진 다윗 왕을 신하들이 지켜주었대요. 남동생은 제게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누나도 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지요. 다윗이 지치고 위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의 적용은 누나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도울게요, 입니다. 친한 친구가 가끔 소리치며 무섭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어려워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끔 저에게 소리치며 무섭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저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친구에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줘라고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철저히 능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도 있고 부하들이 싸운 전투도 있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 모두를

0: 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이 함께 이룬 것으로 기록해요. 지도자의 공이 공동체의 공이 되고 공동체의 공이 지도자의 공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니 아무리 강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깨어짐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 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공동체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인도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피곤함과 한계에 부딪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저희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둘 모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 대하면서 단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회색으로 칠해서 또 외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의 땅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쪽 부분만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남남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남과 북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뻔한 말, 또 뻔한 표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됨, 통일입니다. 우리 때 통일의 그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 된 땅에서 또 하나 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복음통일과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페셜에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나라,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나라,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이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품다 보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OEP데이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계속해서 곁에 두시면 저희 극동방송의 역사는 정말 북녘 복음화를 위한 역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원에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하셨어요. 우리 2682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야, 우리 9673님, 이분 어떻게 중국에서 저희 어플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산에서도 그리고 익산에서도 오셨고, 더 많은 지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 좀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요. 임지연 PD는 잠시 쉬고 여러분을 저 혼자 만나 뵙고 있는데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또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라는 시사 코너들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주세요. 야, 강릉에서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6166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아자! 모두 힘내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후에 통일 배우기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매일 함께하고 있죠. 두 문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하루에 두 뼘씩만 마음의 거리 한번 좁혀가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출첵하셨고 네, 오산에서도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입니다 하신 분 아까 계셨는데 대전 가는 길에 거창해서 남기신 분도 계셨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문제 잘 듣고 보기도 있으니까 정답 문자로 풀러 남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도 다 우리 땅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남쪽에 속해 있지만 북한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서해상에 한 섬이 있어요. 원래는 황해도 부속 도서, 부속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 남측의 실효지배로 우리 측 영토가 된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서해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저 북한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대청도, 뭐 소청도 이런 섬 들어보셨죠? 거기 있는 섬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원래는 황해도에 더 가까워서 황해도 소속이었다가 전쟁 이후에는 우리 인천 소속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백령도, 백령도. 2번은 안면도, 충남에 있는 안면도. 3번은 영종도. 자, 백령도일까요? 안면도일까요? 영종도일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리면 이곳에 저희 극동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북녘당 황해도 연안 지역에 이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녘의 성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봤더니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서해 5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연평도도 있고 뭐 대청도, 소청도도 있고, 근데 이 섬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섬이 있어요. 5도 중에서, 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힌트로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 보니까 새의 흰 날개라는 뜻도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맞히실 수 있으실 텐데, 야, 지금 정답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군 시절에 많이 경비하던 섬입니다. 우리 069호님 정답. 예, 감사해요. 그리고 9821 성도님도 현재는 인천 옹진구 소속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는 신청해 주신 찬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639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지금 마치고 계시네요. 예. 자,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5도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원래는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가 지금 우리 측의 영토가 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백기를 한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북한 땅이 막 보여요. 엄청 앞에 있거든요. 자, 이 땅은 어디일까? 힌트 드렸죠?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는 곳이다. 자, 1번이 백령도, 2번 안면도, 3번 영종도 가운데 정답은 1번 백령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는데 백령도랑 가깝다고 하셨었어요. 9705님. 그러니까요. 황해도 이 장산 곳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안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야, 저 땅을 놓고 제가 진짜 기도도 절로 나오게 됐던 그런 곳. 자, 백령도. 그리고 우리 해병 출신이 엄청 많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근무하는 거! 하시면서 백령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 청년이 상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신 분, 특별히 그 수료식 때 훈련 도중에 순직한 해병의 부모님께서 자녀 옷을 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울컥하네요 하셨는데, 이 백령도에는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이들을 기르는, 그때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탑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 그래서 백령도에는 사실 주민들보다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인 숫자가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북녘을 향해, 북한 땅을 향해서 AM도 아니고 FM의 깨끗한 음질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그곳에 중계소를 세워서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전파선교 헌금 물질에 보내주신 덕분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백령 중계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앞당겨 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7041님도 남겨주셨고, 2545님 필승 456기 백령도에서 금메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몇 개야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극동방송 통해서 북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7930님도 남겨주셨어요. 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군복무 하셨어요. 조카가 지금 복무하고 있어요. 백령도에서 포사격 했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기도처럼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퀴즈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두 번째 문제 전에 특별히 백령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러서 성경을 보급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올해 초에 우리 토마스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야,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섬 이름 맞히기예요. 이번에는 동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요, 자연 풍광이 정말 천혜, 너무나 아름답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주요 특산품은 여기 오징어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해 최동단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히시면 되는데요.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동해에 있는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주요 특산품이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쏘는 복음이 동해상에 조업하는 어업하는 많은 선박들, 특별히 북한의 선박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극동방송의 최동단 중계소가 있는 섬.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 신청도 많고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아이들 버전을.

야, 너는 꽃이야 히즈 플랜이었고요. 이어서 찬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화같이 길가 된 거. 오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저희 극동방송 사역과 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울릉도라, 그 오징어라는 특산물이 있는 섬이에요. 1번이 울릉도, 1번이 죽도, 2번이 울릉도, 3번이 마라도인데요.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빨리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 이번에 제발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십시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해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동해 안에 있는, 동해상에 있는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천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섬. 뭐 강릉이나 포항에서 뭐 삼척 동해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편으로. 그렇죠? 곧 이제 공항도 생긴다고 하는데 오징어라는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 이 섬의 이름은 2번 울릉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릉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이제 울릉 중계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해상, 그러니까 뭐 강원도 동해 쪽이나 북한 동해 쪽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분들이, 선원분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은 서쪽 가장 끝에 우리 백령도에, 동쪽 가장 끝에, 독도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가장 끝에 우리 울릉도에 이렇게 중계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 방송사가 어딥니까? 우리 강원극동방송입니다. 속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남단도 어딥니까? 제주에도 북녘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다이아몬드 이 모양으로 이게 딱 중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에서 쏘는 이 전파가 저 북녘땅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쉼없이 24시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복음을,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으로 저는 70년간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울릉도에서 탈북민분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6089 성도님 다녀오시고 꼭 간증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저 울릉도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날씨가 좋아서 울릉도 갔다가 독도도 보고 왔다고 흥분해서 쉼없이 자랑을 막 하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8087님도 정답 1번 울릉도 남겨주셨습니다. 7930님은요 이 섬에서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이 북녘해 주민들의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동탄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울릉도에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2387님이시죠? 여기 울릉도는 진짜 멋진 경관 자랑합니다. 모두 모두 구경 오세요 하셨는데 가셔서 저희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울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예 포항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출첵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갖게 됐죠. 야 이보세요 4224 성도님 전략적인 곳에 이 중계소 위치 정말 멋집니다. 저희 외삼촌이 어부신데 예, 바다에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도 진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 당첨자분들께도 저희가 개별 연락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347 성도님의 신청해 주신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에 하나님께 감사.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일곱 번째 지내면 77이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맥추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고 추수하다 할 때 추자를 씁니다. 보리를 걷어들여서 하나님 이 추수한 것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 맥추절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하는 계절이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말에 보리를 걸어들여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이라고 명명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온 은혜에 감사. 시작! 지나온 은혜에 감사. 오늘은 받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난 삶을 돌이켜

왔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동사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단계 야훼 이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엄마는 압니다. 아머니가 응가를 했나 보다 압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엄마는 즉각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는요. 따라해볼까요? 그리고 준비하다 시작. 그리고 준비하신다. 그래서 야훼 이레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공급하심에 감사. 시작. 오늘의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를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니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검증하듯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테스트지 템테이션. 우리나라 똑같이 시험인데요. 유혹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야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려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시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돌보심 시작.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만나의 법칙 시작. 만나의 법칙.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 10년치가 아닙니다. 40년치가 아닙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아침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뭐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데일리 푸드를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문이 닫혔을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즉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작은 오병이어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를 주 앞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이 원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될 것은 미래까지 믿음으로 감사 시작. 미래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0: 여러분, 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준비하다 준비하다 말이 두 번이 등장해요. 8절과 그리고 14절인데요.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를 드릴 어린 양.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미래 시제죠.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다라는. 원래 이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래 완료형 시제인데요. 이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래 끊임없이 끊임없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잘 들으세요. 미래에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예비해 놓으신 야훼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놔 주셨고요. 우리의 미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야훼 하나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가장 찬란하게 잘 증명하고 요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야훼 이레 하나님이 극치를 보여주시는 찬란한 빛과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다가 순양을 예비했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순양을 준비했는데 이게 야훼 이레 하나님이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으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그 줄기 끝자락에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처절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기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과거 감사, 현재 감사, 미래 감사.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안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안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알랑로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23-23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정하셨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인간들을 말씀으로 돌이키셨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종교적 지식이나 교양을 위한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전임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부르셔서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말씀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드나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 일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는 순간 이 아픔과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의 말씀은 늘 고난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지만 그들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대선지서의 다섯 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서의 열두 선지자를 다 살펴보아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는 그 모든 선지자 중에 고난의 횟수, 고난의 종류, 고난의 강도, 고난의 기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다섯 왕의 시대에 40년간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이 시기에 나라가 얼마나 불신앙과 죄로 어두웠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입니다. 그 슬픔과 눈물은 자기 고통과 신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망해가는 유다의 운명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의 눈물 자국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이 되죠. 너무 우울하고 가혹하잖아요. 안 그래도 선지자들이 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삶이 과연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낙심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눈물로 종결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전할 마음을 얻겠습니까? 솔직히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과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만 알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낼 종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나섰지만 이 예레미야는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실 때 예레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경험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지도자로서 전혀 자질도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시고는 그대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즉시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 일은 결국 예레미야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제가 한번 짧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탄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탄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과 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 12장 6절에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20장 10절에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라고 예레미야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7장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비판하고 조롱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은혜가 전혀 안 된다.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흠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설교자로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18장에 가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함정과 계략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성전 총감독 제사장인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격분해서 그를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씌워서 감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26장에는 정식 재판이 열려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죽어야 될 제목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성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사형에 넘겨진 것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28장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거짓 예언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듣고는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와서 그 하나냐의 예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으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에서 바벨론의 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냐에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냐,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하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누구 예언이 옳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29장에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했는데 그 일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든 제사장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처벌하자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힙니다. 또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와서는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38장에는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다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는 풀어주고 어디든 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러나 43장에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몇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들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전하는 삶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지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입장이 다르고 강도도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려고 했다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결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신뢰와 사랑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오히려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강해져갔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퍼도 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는 사라지고 고통과 눈물과 연단 속에서 점점 강해진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말씀에 대한 강한 헌신을 우리는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는 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사역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다시는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골수에 사무쳐서 말을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며칠을 고민하고서야 겨우 한두 가지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정말 어설프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전했던 말씀도 이 세상에 어떤 실제보다 실제이고 어떤 권세보다 권세이며 어떤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0: 깊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픕니까? 그런데 이 절규와 질문의 대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내면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빠져서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끊임없이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널 벌하겠다, 너는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다 수없이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그는 그 말씀의 화자가 되고 청자가 되고 그 말씀의 동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자기 뼛속까지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36장에 바룩이라는 동역자를 통해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기록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정말 나오지도 않는 먹을 갈아가며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그렇게 그 다섯 왕 시대의 예언을 기록하는 것이 엄청난 작업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바룩은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두루마리 예언을 그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 들립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이야기가 여호야김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은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오게 하고 그날 칼로 다 찢어서 그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룩을 불러서 그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합니다. 예? 그걸 또 기록했다고요? 예,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든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기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좀 대충 짧게 쓰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언이었고 감옥에 갇혔어도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두 번이나 써내려간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뼛속까지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 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 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주나목 힘을 내 힘을 내.

주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초복. 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7201번님 본격적으로 그 다음 뭐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힘들지만 화이팅 4356 성남 우리 택시기사님 7361번 고맙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했던 분과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교회 잘 적응하기를.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 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아,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십독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아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찬양이 시원합니다. 아, 주님은 내 기쁨.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 이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6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 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해 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죠?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시누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시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시누이. 자,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신호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용님 되시죠?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네, 네.
0: 우리 올케원이 되시는 서애환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1: 네.
0: 전화 갈 거라고.
1: 네,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용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1: 네.
0: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아, 그 생각을 했던 거는
0: 네.
1: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았고
0: 예예.
1: 그리고 선교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0: 네.
1: 살피 미루다가
0: 네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0: 네네.
1: 이제 처음이니까 뭐
0: 예.
1: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0: 그래요.
1: 분들이.
0: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송? 극동 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1: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0: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전화 드렸는데 극동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럼 무슨 프로가 있죠? 극동 방송.
0: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몇 번 봤어요.
1: 네네.
0: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

0: 프레임이거든요.
1: 네.
0: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1: 아,
0: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1: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0: 예,
1: 건가요?
0: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1: 아,
0: 예,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
1: 네네.
0: 드리거든요. 선물.
1: 아, 네.
0: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네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0: 보령.
1: 네네.
0: 아,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예?
1: 맞아요. 대청
0: 대천의
1: 해수욕장이어서
0: 수욕장. 뭐, 보령
1: 많이들
0: 머드 축제
1: 오세요.
0: 막 거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예전에 한번 막몇번 가봤는데, 거기. 야.
1: 네.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쥐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루팔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많죠?
1: 네, 맞네요, 뭐가.
0: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본인 하나.
1: 저
0: 올케 언니 거 하나, 이렇게.
1: 유산균으로
0: 예.
1: 올케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0: 아, 오케이. 유산균. 올케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1: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 하니까 한번 먹어보죠.
0: 제가 그럼 올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1: 아,
0: 언니,
1: 네.
0: 유산균 좋아요?
1: 네, 좋아합니다.
0: 뭐 좋다고 해야지 뭐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이따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1: 네,
0: 우리 그 올케
1: 좋습니다.
0: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1: 아, 진짜네요.
0: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1: 아, 진짜요?
0: 예, 서프라이즈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예,
1: 아우, 감사합니다.
0: 올케 언니가
1: 아,
0: 우리
1: 네.
0: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1: 아, 진짜 저 기분이,
0: 예.
1: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기분 좋죠? 막
1: 네.
0: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1: 아,
0: 방송국으로
1: 진짜.
0: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응?
1: 아,
0: 전화 좀꼭
1: 진짜.
0: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 감사합니다.
0: 예,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1: 아, 언니.
0: 전화했어요.
1: 아, 언니, 고마워요. 아,
0: 언니가 우리
1: 축하해요.
0: 김미용님한테
1: 진짜.
0: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면서. 자,
1: 네.
0: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와. 자, 우리 김미용님.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1: 눈물이 나요.
0: 눈물 나시죠?
1: 네.
0: 참,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돈 주고 살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자,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똑같이 따라하면 되나요?
0: 네네네.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우리 김미영님.
0: 네네.
1: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이 김미용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네.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0: 네.
1: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네. 했잖아요.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0: 네네. 네.
1: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게요.
0: 네네. 네.
1: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안 계시다고 했죠?
0: 네. 주위에 제가 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없어요.
1: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0: 네네.
1: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시고 네네. 한 번이 네네.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네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0: 네.
1: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0: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누구나 막 힘든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0: 고마워요.
1: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네.
1: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보령에 네.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신의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1: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혹시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0: 찬양이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1: 어떤 건데요?
0: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1: 광야를 지나며
0: 듣고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 듣고
1: 네네.
0: 많이 마음 달래고
1: 그랬던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0: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1: 네네.
0: 좋은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1: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극동방송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0: 네.
1: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0: 네.
1: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광야를 지나며 지금 틀고 있거든요.
0: 네,
1: 전화 끊으면은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잘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언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0: 전화 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 울컥 눈물 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 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이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 딱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네.
0: 얘기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 네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0: 아,
1: 들어보진 않았어요.
0: 아, 들어보진 않았고? 어떤 네네.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0: 예예. 예.
1: 네. 그 언덕배기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0: 예.
1: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기 다니셨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0: 네.
1: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0: 그러니까
1: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0: 예.
1: 언젠가 한 번은 저길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0: 네.
1: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0: 네.
1: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0: 네.
1: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0: 네.
1: 네, 이제 공주.
0: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네 거기 공주서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0: 예.
1: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0: 그렇구나.
1: 딱 보여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0: 네.
1: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는 모시고 같이 가게 됐거든요.
0: 처음 간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곳은 네. 대전 맞나요?
1: 네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1: 네.
0: 좋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황선미님의 네.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1: 아.
0: 라디오 생방송.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1: 아,
0: 선물을 하나 그러면. 골라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네. 신우이 거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선물. 자,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도.
1: 그럴게요.
0: 그래도.
1: 쭈꾸미요?
0: 쭈꾸미. 네. 자, 우리 신우이는 뭘 좋아할까요?

0: 저희
1: 예.
0: 아가씨는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1: 유산균.
0: 네.
1: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2: 네.
1: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맞나요? 예?
2: 아니요, 네.
1: 유산균 좋습니까?
2: 아, 네, 너무 좋아요.
1: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2: 네.
1: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시누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1: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0: 아유, 부끄럽네요.
1: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시누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0: 아유,
1: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0: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1: 자, 우리 황선미님. 시누이가 올케
0: 네.
1: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황선미님, 언니하고
2: 네.
1: 볼러 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2: 언니. 아,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아, 오늘 전화를 꼭 받아서 아, 좋은 기회에 이렇게 아,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신우이가, 야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2: 네.
1: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0: 아.
1: 그게 막 내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0: 네네.
1: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저 따라서 기도
0: 네.
1: 한번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자,
0: 네네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1: 용서해 주심을.
0: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신기수님,
0: 네.
1: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0: 네.
1: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0: 네.
1: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 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1: 네네.
0: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1: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네네.
1: 잘못
2: 시간
1: 가요.
2: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따님 볼일 보세요.
0: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1: 네.
0: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1: 네.
0: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1: 네네.
0: 그리고 사실 마음먹기 달렸어요. 딱
1: 네네.
0: 1시간 아니면 2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1: 네.
0: 일요일에, 예,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0: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1: 네네.
0: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이에게
1: 알겠습니다.
0: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항상 감사하고 부럽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1: 네.
0: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거?
1: 내게 밤 같은 그러는데.
0: 평화.
1: 네네.
0: 어떻게 아세요, 이 노래를? 예?
1: 어렸을 때 교회 친구 따라가서
0: 오,
1: 몇번
0: 친구
1: 불러서 그
0: 따라가서
1: 노래
0: 어렸을 때몇
1: 저희가.
0: 번 갔구나.
1: 네, 그래서 그 노래는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
0: 여름에 뭐
1: 같아요.
0: 여름성경학교 뭐 이런 곳 혹시 갔어요?
1: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번 갔던 거 기억에 그
0: 그래요.
1: 노래가.
0: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
1: 네네.
0: 하겠는데, 자,
1: 네.
0: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1: 네네.
0: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1: 알겠습니다.
0: 신기수님, 황선미님 두분 고맙습니다.
2: 네,
0: 두분
2: 감사합니다.
0: 인사하시면서.
2: 언니, 사랑해요.
1: 아,
2: 고마워요. 감사해요.
0: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예,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의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이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진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과로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명,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0: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해놓은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오늘 말씀 카드를 보시면 아주 짧아진 몽당 연필 하나가 보입니다. 새 연필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다 닳아서 손에 겨우 잡힐 만큼 짧아진 이 연필은 쉽게 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연필은 길이가 짧아졌다고 더 이상 쓸모없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여전히 글을 쓸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많이 지쳤고 또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 연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쓰임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하루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

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0742님도 믿음으로 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852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저도 오늘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507님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8527님도 오늘 말씀 믿음 말씀 나눠주셨고요. 또 오늘 너무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더위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시다 보면 냉방병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 추운 에어컨 바람도 좀 조심하셔서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원한 찬양과 함께 이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411님 믿음으로 고 제주에서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4549님 믿음으로 고 출첵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좋은 만남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소식을 올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또 친구분들이 만나시면서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9671님 고피디님 고맙습니다. 늘 은혜로운 진행에 감동받는데요. 저는 용인인데 용인에서도 응원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와 채팅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수요일 찬양 타임머신 찬양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전했던 찬양 또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목이 터져라 함께 불렀던 찬양 또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찬양들을 함께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대를 정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찬양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추억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소 또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문자와 앱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찬양 타임머신 만나보겠습니다. 주나목의 음성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돌아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써머.

찬양 타임머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하나의 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반가움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타임머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찬양 타임머신이 도착한 곳은 지난주에 이어서 1980년대 시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랑받았던 복음성가와 찬양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가득했던 그 시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입니다. 발표된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예배와 집회에서 꾸준히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 첫 소절처럼 찬양과 감사, 또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뼉 치면서 함께 할렐루야 외치던 그 예배 현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추억의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떠오르는 예배나 또 잊지 못할 찬양들 추억이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윤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타임머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타임머신 첫 찬양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윤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이 시간 매주 하나의 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대 복음성가의 시대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8527님께서 와 80년대 손뼉치며 불렀던 찬양이네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737님 추억의 찬양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찬양이 오히려 은혜가 되네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예배나 또 잊지 못할 추억 있으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와 앱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장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9737님의 신청곡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은 1980년대 곡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으신 추억의 찬양대, 추억의 찬송가가 있으시다면 시대 상관없이 마음껏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737님의 신청곡 예수가 좋다오, 옥탑방과 천사들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8527님의 신청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올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016님의 신청곡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서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9737님의 신청곡 예수가 좋다오, 옥탑방과 천사들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8527님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신청곡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 곡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타임머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527님께서 참 좋아했던 찬양이었는데 오랜만에 따라 불러봅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첫 소절만 들으면 그때 예배와 은혜 그 현장이 정말 어제처럼 다시 떠오르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742님은요, 돋보기가 없으면 전혀 글을 읽지 못하는 노화의 시절이 와서 보니까 젊은 시절 주님의 말씀을 많이 취할 걸, 청년의 때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추억과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할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주님여 이 손을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얻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우린 때론 지치고 또 부족하고 다 달아버린 연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를 보내시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초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계탕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굳이 뜨거운 국물을 먹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더위는 더위로 다스리고 몸이 지칠수록 몸속의 기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지혜였죠 그런데 이 이열치열의 지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괜히 기운도 없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워서 밤새 뒤척이다 보니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왠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하지만 몸이 지칠수록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여름 이 초복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이 무더웠는데요. 밥심으로 몸도 든든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도 뜨겁게 채우는 복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 부르며 찬양의 열기로 이열치열 해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 살아계신 주 최연희의 힘찬 찬양 같이 했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 여러분 따라 부르시면서 이 열기가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복하면 어떤 음식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삼계탕이 가장 많겠죠. 이런저런 보양식들이 참 많은데요. 꼭 거창하게 챙겨 먹지 않더라도요. 밥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래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몸이 지칠수록 우리가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요. 혹시 요즘 몸도 마음도 좀 지쳐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또 찬양 한 곡이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새 힘, 이런 체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시원한 곳을 찾는 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몸을 챙기듯 영혼도 잘 돌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김인식 손유나가 함께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진정 사무원은 시원한 찬양들로 같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보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도 보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9048번님. 아,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자꾸 미뤘는데 오늘은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말씀부터 펼쳐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

양식도 말씀으로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3416번님이 초복에 방송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아멘.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영육간에 모두 강건한 복받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3517번님 내일부터 2박 3일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주셨어요. 와, 처음으로 참여하는 청년부 수련회. 아,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했을 때 수련회에서 만났다는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3517번님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더 신앙의 뜨거움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인에서 출첵 주셨어요. 1355번님 무더위에 우리 딸이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축복하고 어머님들 고생하셨어요. 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이 여름에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들이 고생하셨네요. 네, 어머님들 출산하시고 아이 돌보시느라 여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꼭 붙들고 버텨보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1743번님.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말씀으로 힘얻고 갑니다. 4040번님. 파이팅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468번님 샬롬 하영PD님 너무 더워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허리가 아파서 찬양 따라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밤에 에어컨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이게 며칠째 반복되다 보니까 잘 자는 편인데도 좀 밤에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또 찬양으로 깨워봐야겠죠? 오늘은 2열, 7열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가만히 있기 힘든 찬양들로, 네, 우리 입술도 찬양을 하고 몸도 같이 춤을 추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힘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날, 네, 우리 몸도 잘 챙겨 드시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몸처럼 영혼도 잘 돌보면서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적 기력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렸고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너는 이새라고 하는 가문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누굽니까? 물었더니 일단 가보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꿀병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새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기름을 부겠습니다. 야, 그랬는데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이 장자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져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의 집안이 어떻느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을 뭘 본다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대단해.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우와, 어떻게 이 집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래. 너무 대단한 거야.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또 아니라.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이 아들 일곱 명이 다냐? 이래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 들에서 아마 양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 막내가 와야만이 내가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지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데리고 온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자 누굽니까? 어 누구? 다윗 맞았습니다. 다윗 막내 아들 몇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 사람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어, 다윗이 양을 치다가 흘려볼 때 막 뛰어왔습니다. 막 급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뛰어왔더니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다 바로 이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형님들보다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형님들보다 리더십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아예 다윗은 아니겠지 너는 절대로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고 외모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외모는 별 볼 일 없고 양을 치고 형님들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그런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양이나 치고 아버지나 형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기름을 다 부서 왕을 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곱째 아들 좋은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도 붙지 아니하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추졌다가 다윗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수천 명이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야구를 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그지라고, 그 많은 부하도 그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명예와 근세와 물질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드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때 이 다니엘도요 나이가 15살 안팎이었는데 벌써 중고등부 때, 바로 이때에 어릴 때부터 뜻을 다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하고, 왕이 주는 거 거절하면 되겠어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왕이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 왕의 음식도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왕 앞에 가서 왕의 자왕성으로 살아가는데 왕 악수만 하면 해도 막 우와, 왕하고 악수했다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돌리고 막 유튜브 찍어서 왕하고 악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딱 거절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중고등학생들밖에 안 됐는데도 나는 명예와 근세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 똑같다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와그엘 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나는 세계의 수도, 세계의 도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뜻을 다 정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다 뜻을 정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바라보고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한 소원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7명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와서 예배에서는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집집거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다윗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형님들은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대단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모든 일곱하고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형님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물처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직장생활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고 살겠다고는 뜻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가정에 기름을 붓고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모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때를 기다리는 사람.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죠. 네가 왕이 된다고 웃기고 있네 자식. 네가 뭐 기름만 부었다고 왕이 돼? 아 자식 차버릴까만 엉덩이로 박 차버릴라만 어디 형 너 내 딸 올 수 있어? 내 보다 IQ 더 높아? 내보다 더 잘생겨? 내가 동네안 가봐봐. 야신들이 다 따라오는데 다윗 니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양이네 치고 아이고 양냄새야 이렇게 살았다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아니 그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기까지 자기의 양을 치면서 기다렸어. 양을 치면서 그는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야 왕이 될 거 내는 자도 야 나도 왕복 하나 사야지 왕 구두 하나 맞춰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양을 치는 데 가서 열심히 양을 쳤죠. 오늘도 양을 치고 사자나 곰요미는 물리치려고 물매 연습을 탁 하고 또 물매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형님들은 그러면 그렇지 자식 양이네 치고 살 놈이 어디서 기름 부었다고. 아, 사무엘 선지자는 말이야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애를 갖다가 왕으로 삼다니 기름을 부었다니 왕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뭐 왕이 될 건데 내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싹 집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거든. 따르릉 치면은 와 악기도 쫓겨나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을 불렀어요. 그럼 막 사울이 복잡해가지고 머리에 막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막 마귀 와서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막 사울이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이 찬송을 가지고 쫙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타는 순간에 악기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이 앉아 수금을 타면서 저 왕관은 내 건데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집으로 또 돌아가서도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장수는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골리앗이 다 나타났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물매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히 여자들이 다 꽃다발 들고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중등부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뭐 적기는 잘 적더니 요새는 적지도 안 하고 알지도 안 하고 자, 고등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막 나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정범위가 맞췄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때리야 줄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와, 그날의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딱 들어와서 형님들 딱 불러놓고 형님들 내 하는 거 봤죠? 형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치면은 물매를 가지고 누구든지 입말을 뚫어버릴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면은 될 거다. 하느님을 찬뜻같이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뭐 자랑하고 뭐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서 만만히라 한다 해도 거기서 될지도 맞아 이렇게 끌떡거리지도 아니하고 겸손했다니까. 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막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겠다, 저놈이 내 왕관을 찬탈을 놉니다 해서 막 부하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겼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와, 다윗, 정말 대단해.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고 대단했는데, 다윗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양을 쳤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내 일이 돼봐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깨 힘을 주고 목이 막, 그러니까 목이 막, 그래서 목이 불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시험에서 다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20년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을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되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질 걸로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 해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 성경대로 살면은 야 저런 멍청이 어딨네,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야삭빠르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줄 거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철저히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시험이야. 오늘 목사님이 뭐 다윗 이야기에다

보면은 결국은 11조 이야기했잖아. 아, 또 팔을 대집에 봉사하라 그 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 맞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구약에 그렇게 재물을 드리라 재물 드려 레위기에 뭐 재물 다 드리라는 건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도 소 한 마리 있으면 동네 부자 있는데 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 잡히고 어이구 그 비싼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리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당장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더 신뢰하느냐? 더 믿느냐? 이것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을 다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걸 믿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I am a debtor.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을 향해 그 빚진 마음을 절절하게 느꼈던 거죠. 성도로서 남은 삶의 영적인 영광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가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했죠. 완전한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하다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 고백입니다. 오늘 이 저녁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7월 15일 수요일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 문을 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테너 박주옥 목사님의 나는 빚진 자. 아, 오늘 오프닝과 어쩜 이렇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지 들려드렸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주님께 얼마나 이 빚진 마음이 가득했을지 느껴지는 고백인데요. 아, 성도로서 남은 삶의 이 영적인 영광, 가장 큰 영광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이 되었을 때, 완전히 주님께 묶인 바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이 저녁 그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묶인 바 되어 내가 온전히 자유하다. 내가 이제 비로소 자유하다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2026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들려드리는 이 썸머 스페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듣고 싶으신 찬양 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사연들 또 작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선물이 있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두 가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이 은혜로운 오프닝과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업에서 함께하는 행저슬라에서 드리는 선물, 오늘은 오래진에서 드리는 멀티비타민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Down at the Cross,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송가, 그리고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띄워드릴게요.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아, 너는 꽃이야를 이렇게 또 아, 사랑스럽게 바꿔서 우리 PD들 정말 아이디어가요. 네, 얼마나 톡톡 튀는지. 전북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썸머 스페셜 로고송 너는 파도야 소나기야. 왠지 너는 꽃이야를 들으면 이제 이 버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6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보혈 찬양. 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흘리심을 또 승리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이 펜로드의 Down at the Cross. 아, 그 주...

왜 십자가 보혈로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그리고 가스펠 싱어 하은의 주님의 보혈 오랜만에 한번 선곡해서 들려 봤습니다. 자,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캘리그래피 작가님.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손글씨 말씀 엽서. 오늘도 엽서가 너무 예쁩니다. 받아가셔서 우리 세런, 목장 식구들, 가족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섯 분 추첨해서 이 멀티비타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여러분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이또 비타민 충전 필요합니다. 금방 또 냉방병 걸리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워요. 이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비타민으로 에너지 충전하시라고 오늘 다섯 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도전해 주시고요. 오프닝과 말씀 엽서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성경 퀴즈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엽서를 받아보셨다면 매일매일 오픈북이에요. 할렐루야. 학창시절 오픈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이었을지 기억하시죠? 오늘도 오픈북입니다. 말씀 엽서 꼭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홀리원의 찬양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리고 소진영님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행자술라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매일매일이 오픈북인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자유로운 자, 2번 부족한 자, 3번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자라. 로마서 1장 14절 자유로운 자, 2번 부족한 자, 3번 빚진 자.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right now 보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0: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정답 발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정답은 3번 빚진자였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롭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죠. 그 빚진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 이유였고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릴 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 이 저녁도 그리고 내일 저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왜 내려오실까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만남의 기쁨, 사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도 기쁘고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도 기쁘고 바라던 대학이나 원하던 회사에 입사해도 기쁘죠. 또 원하는 업무를 성취하거나 작품을 완성할 때도 분명 기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가장 값진 물건을 손에 넣고 엄청난 재산을 얻고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상을 받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그 기쁜 마음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큰 것을 얻고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그건 기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만남의 기쁨,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서로 깊은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배의 기쁨도 그 핵심은 바로 주님과 만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임무도 부여하시고 때로는 요청도 명령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내가 기도했는데 소원하던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속해주는 힘이 뭘까요? 만나야 됩니다. 사귐이 없고 만남이 없으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결코 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의 기쁨, 만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강림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기한 능력과 역사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장의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에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 광야 생활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보고 불러 말씀하셨다.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강림함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보면, 19장에 이어 20장에 가면 소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도덕법, 사회법, 각종 율법,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 규례를 주고 난 다음 25장부터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 제단, 언약궤, 진설병, 등장대를 비롯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또 그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이 입어야 될 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5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과 함께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 성막에 내가 공식적으로 임재하겠다 하고 성막을 공식적 임재 장소로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공식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계명과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는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항의를 들은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의 말에 부화뇌동해서 그들에게서 받은 금고리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그 짧은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 설계도 주고 계시는데 이제 내려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눈앞에 지도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배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정식 성막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으로 회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 즉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보니까 뒤에 진영이 있고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쳐놨죠? 이걸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텐트로 장막을 쳐놓고 회막. 회막은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는 오헬 모헤드,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남의 장막, 회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백성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 텐트를 치게 하고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하고 회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회막과 백성들이 머무르는 진을 공간적으로 구별해서 소위 세속적인 곳과 거룩한 곳을 구별 지어 주신 것이죠.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 이 회막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저 회막으로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한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다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구절에 보니까 회막문에 섰습니다. 정식 성막을 짓기 전인 이 임시 회막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온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멀리서 구름 기둥을 보고 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세와 말씀하시구나 하고 그 모습을 보며 예배를 한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회막은 바로 성막의 전신이고 예배의 핵심이 바로 만남 교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여 문자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face to face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죄인 인간과 물리적으로 마주 볼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 꿈이나 환상, 우림, 둠민과 같은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는데, 모세에게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모세를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회막을 지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식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막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막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 매일 친구처럼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사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들어온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숨기고 가려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만나서 날 죽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숨어버립니다.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석 달을 지나게 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는 또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 제도를 통하여 죄인들, 인간들과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화해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들이었어요. 지금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임시처소이잖아요. 거기서 친밀히 만나고 있을 때는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도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는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만나는 모습을 그 주변의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평범한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같이 할까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뭡니까? 바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에 캄캄한 밤이 오고 소리가 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특별히 들어갈 수 있던 성소, 지성소를 막던 휘장이 다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요. 성소, 지성소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강대상이 지성소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로 우리가 약속한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한 예배당이 있을 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성도들이 수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예배당인가 예배 형식이 어떤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더럽고 엄난한 추한 죄가 해결되었느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막혀진 담들이 다 허물어졌느냐, 그래서 주님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내 말씀도 올려드리고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친밀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귀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셨든지 사모하셨든지 아들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아들아 따라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말씀하기까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건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친하면 자주 만나죠. 친밀하면 자주 음식도 나눠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하신가요? 예. 스스럼 없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 건강 주셔서 일어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수시로 여쭈어보고 대화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펼치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고마우는 마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셨죠? 하셨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드리는 주님께 감사를 느끼고, 그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더 달콤하고 행복한 사귐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까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할까요? 꼭 조용한 골방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광야로 가야 될까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가 더 좋을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고정된 특별한 장소나 시간은 없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다른 남자와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안 보는 대낮에 우물가에 살짝 왔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이 여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던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는데 하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때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배의 시간은 중요하다, 시간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후에 지금은 더 이상 성전 성소가 필요 없어졌다. 일주일 중 특별한 하루, 1년 중 특별한 어느 날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뭐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느 골방에 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예배를 주님과 기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배를 주님과 교제하는 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식탁 교제와 성만찬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자주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어요. 수시로 먹고 마셨어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허물없이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기 전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앞으로 계속 나를 기억해라 하는 마지막 기억의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식탁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식탁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으셨어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는 즐거움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으로 가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신,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께 고마워하면서 그 식사를 하고, 앞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고, 또 올라오면서 잘 지내신지 여쭤보고, 카페에서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도 성도들이 드려야 될 중요한 예배입니다. 앞만 보다 가지 마시고 만찬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

0: 만찬과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묵상의 사람이 되러 가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매일 말씀을 되뇌일 수는 있어요. 이번 특세 주제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계속 박혔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뜻이 뭐지? 그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지. 맞아.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이 가장 즐겁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친밀한 교제의 기쁨, 오늘 제목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야. 계속 되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식탁에 참여하면 밥만 먹습니까? 초대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밥만 막 먹고 가면 초대하신 분 기분 나쁘잖아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먹다가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의 표현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과 기도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하고 주고받는 교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운전할 때에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과 쉬지 말고 소통하는 찬양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식탁에 초대받은 환영받고 환영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귀는 기쁨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싶으십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님과 사귐이 풍성해지면 이웃 사람들과의 사귐도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소통하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게 철철 넘치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고 피곤한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지 못하니까 얇은 사귐이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로움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배어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단지 초대받은 사람처럼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예배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하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겨내셨나요? 정말 떨리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다지며 자신감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채워야 강해진다고 믿지요. 그러나 진짜 강함은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마음속 낡은 부정적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의식을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숨을 내쉬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듯 비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 묵은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새로운 숨을 들이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잡초와 같은 불평, 불만, 비난, 교만의 풀들과 상처 입은 쓴 뿌리를 뽑고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사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강팍해진 마음들이 녹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고 분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남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역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각자의 입장이 있음을 이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위해 서로 참으며 품어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사 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목의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고주에서 의지함이 영어 찬송 캔디 크리스마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브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말씀을 떠올리세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인내심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보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해와 인내를 훈련할

기회를 주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모든 것을 훈련과 감사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에게 뽐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다윗과 십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과 변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확고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음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는 보라라는 말로 시편 54편 4절을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로렌 데그립 라이브 곡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You Say 그리고 이어서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Open Our Eyes, Turn Your Eyes Off Jesus 그리고 찬송가 Open My Eyes That I May Se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슈전 에스틴의 곡으로 Revelation S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Write the Fire Again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CC 와이너스의 곡으로 보혈 찬양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Blood Medley. 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수 알리가 부른 예배합니다였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마이클 베타니가 부른 Set My Eyes, 내 눈을 주님께,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다. 그리고 셉 슐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두 곡의 영어 찬양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셰프 술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그리고 마이클 베타니의 Set My Eyes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 여러분의 듣고 싶으신 찬양 또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레비스탕스의 주의 사랑이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두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빗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두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여화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out Hallelujah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블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님이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 또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식하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 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와, 현희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3: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3: 현재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0: 실제적으로는
3: 하거든요.
0: 네.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4: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수십 년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5: 저 같은 경우는
0: 네, 우리 옥순님.
5: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0: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1: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0: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1: 맞아요.
0: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네.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2: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0: 그냥 막연한
2: 불구하고,
0: 바람인 거죠.
2: 네. 네.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2: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아, 근데 한 네.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0: 네.
3: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4: 맞아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0: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우리가 네.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네. 남북 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2: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약간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0: 네.
2: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런 활동이 좀 많아져야
2: 네네.
0: 된다.
2: 특히 네. 또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 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0: 네. 물론 어떤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네.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2: 맞아요,
0: 좋겠다.
2: 맞아요.
0: 네.
1: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네. 다짐을 하게 되는
0: 좀 기획을 해보세요.
1: 네.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0: 네.
4: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0: 분열된 모습이
4: 네,
0: 너무 많죠.
4: 분열된 모습이 네.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4: 네.
0: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 따라서 남녀 세대에

0: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네, 다시 또 통일이 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이제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1: 친해져요.
2: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 만들기가 맞아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 시대가 같이
1: 맞아요.
2: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생각만 하지
1: 이렇게
3: 말고
1: 뭔가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0: 맞아요.
1: 저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이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보고
1: 너무 재밌을 것
0: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해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1: 가야죠.
0: 오,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4: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0: 오, 네.
4: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0: 네.
4: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감자님은 어떠세요?
5: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4: 네.
5: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0: 네.
5: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4: 네, 맞습니다.
2: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한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1: 두 분 동기
0: 맞아요.
2: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계기가 됐었고 이 청년들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0: 네.
2: 접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만나야 돼요.
2: 맞아요.
0: 그리고
2: 맞아요.
0: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1: 현이,
4: 나나,
1: 옥순,
5: 감자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 40일치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만 4천 달러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이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 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평성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중덕동의 12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현재 15만에서 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만 달러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5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아파트도 15,000달러 안팎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추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어민들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0: 최저 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광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북방을 향해, 또 우리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 주시고 또 한 줄 응원도 남겨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으깨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걷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간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십일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이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요. 요선 목사도 여기 봉사요. 뭐 다 봉사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0: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전 믿음이 새 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안가도 맞서긴 여긴길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의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의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의 이야기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고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처했던 일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오랜 세월에 대한 깊은 상흔과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암울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그 참담한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 보면 이때도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의 쓸 것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다르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내고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 아래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굳이 그 뒤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의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 내가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화로 내게 돌리셨다. 결국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몰락하여 피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몰락할 줄 알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이 다윗의 칼날에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슬퍼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다윗이 나를 살려둘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주할 때에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아비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칼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시므이에게는 너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 막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시므이에게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가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게 하실 하나님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연약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면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죽이든 살

살리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시므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니 그가 편히 스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다윗 뒤끝이 있네.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칼을 드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유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와 엮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다윗왕을 찾아왔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므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므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좌에서의 쫓겨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많은 것들을 다 넘겨주고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피난의 길에 들어섰던 때부터 므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한 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너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살짝 뒤로 넘깁니다. 시바에게 있는 재산을 너는 반 나누어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허물이나 허점, 약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이 므비보셋의 신실함과 또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윗보다는 지금의 므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피난길의 목적지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대단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곤란 가운데 처한 왕을 도와주면 만약에 다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큰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여서 회복될 다윗 왕권이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존대하고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을 내가 계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잘 이해해서 잘 구현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서 생각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늘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싸움, 고난, 시련, 고통 가운데에서

0: 그래서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밖에 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원수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뭐라도 해야죠. 팔로 치든 발로 차든 아니면 이로 물어뜯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려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꼼짝달싹을 할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게 할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해석한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일한 이유는 일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모습입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품삯을 받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계속 불려나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 자산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이 품삯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뭐 사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쓸수 있는 것들을 이 품삯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품꾼이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그 원수들에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긴 것과 같다, 이런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것, 이거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하나님,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고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는 것,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나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1: 아,

0: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시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가? 너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 그런 나를 의지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처한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멋진 기도일 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불평과 원망과 떼쓰음을 기도로 받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할까? 시련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을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울고만 있을까? 이게 시각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한숨을 땅에 토해내고 눈물을 땅에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한 그 하늘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앞뒤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상황과 처지,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질문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내야 할 답입니다. 다윗은 찾았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 다윗이 낸 모범의 답의 길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부산, 목포가 24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 대전이 22도, 개성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34도, 함흥과 강릉이 33도, 서울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전, 광주가 30도, 목포가 29도, 강계가 28도, 해산이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구름까지 잔뜩 끼어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합니다. 때때로 나의 모습이 타인에게 자랑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스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날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전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를 아주 잘하시고 1년에 수십 명씩 전도의 결실을 맺으신다는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곤 하지요. 교회에 발을 딛고 한두 번 나오는 것 혹은 몇 달을 그냥 다녀보는 것이 아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충실한 성도로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자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지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전도의 은사도 주셔서 저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까지 날마다 기도와 수고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지요. 찬송 써머 스페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헌신된 제자 만들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질문에 당신이 직접 전도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군요. 그 질문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나로 인해 전도된 자가 너무도 적구나. 세어보니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니 하는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전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늘 생각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또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 전도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0: 보이지 않는 전파통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고 영화 제작자였고 항공산업의 선구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투기를 이제 비행기로 만드는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항공기 그 기초산업을 저버리 놓았는데 죽기 전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극심한 결벽증과 강박증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아주 외롭게 그는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다 빌려가지고 커튼 다 내리고 불을 끄고 밖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면만 해야 들어가서 그분의 심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4월 5일 멕시코 아카폴코라는 곳에 가서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물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화려한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은 죽기 전에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반복하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하던 몸에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주의 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연세대학교 관악단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이 강릉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시민들을 위한 연주를 해갖고 그들이 와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들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요관에 돌아와서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 안 마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들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술을 마셔도 마셔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큰 이 항아리 같은 독 같은데 그냥 잔뜩 막걸리 담아놓고 밤새 마시는데

음악을 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밤새 술을 안 마시지. 예수님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서 몇 달 연습한 걸 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제가 그 연주형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악기를 하지 않고 저는 제 길로 갔습니다만은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어림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월 9일자 뉴스에 다 나온 얘기로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가짜 처방전을 써가지고 허위 처방전을 써서 4,300장 이상의 허위 처방전을 써가지고 마약류를 12만여 정을 유통을 했어요. 자기들도 일부 그 마약류 약을 먹고 여러분 강남에 피부과 가서 돈 잘 벌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겁니다. 강남에 돈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의사가 가짜 처방전에서 만든 가져온 그 약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12만 여정을 갖다 뿌렸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마약도 프로포폴도 우리의 삶에 허전함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저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젊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산은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그곳에는 우리 한국분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노이 순복음교회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네 분이 그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에 와서 일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배 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주시기를

0: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이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또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를 대답하면서 그 말씀을 저기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내외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신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만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지금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선 전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녹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유명한 플루티스트였고 방송국 단장이었는데 심한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정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하고 두 달 아래 동생은 대전에 있는 큰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고 영양실조, 신경성 위염, 장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인 것을 알고 각각이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아이 좀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상황 레슨을 받고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음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독일 유학도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다가 유학의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란 단어가 떠올랐고 지금의 삶에 감사를 더 담아내기 위해선 낯선 곳에서의 도전보다 이 땅에서 은혜 갚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전 시립 합창단에 입단하고 그 합창단에 입단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독일 출신의 지휘자가 와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그 독일에서 온 그 지휘자에 의해서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발휘시켜 나가면서 또 훌륭한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드럼 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성경을 옮겨 적는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막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10월 15일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둘이 폐렴을 알아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가지고 큰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를 목욕탕에서 씻기고 있는데 큰아이 은찬이가 늘 아빠가 드럼 치니까 아빠 흉내낸다고 젓가락 갖고 댕겼는데 쇠젓가락 두 개를 220볼트 콘센트에다 꼽아버린 거예요. 스파크가 나면서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하고 온몸이 감전돼서 검게 걸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열 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모두 끊어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고 119 구급대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아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이틀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며 그 20번 넘게 그 아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났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15번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네 명이나 함께 있었어. 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얘가 죽을 생명을 이렇게 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절망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서 늘 아이와 함께 웃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나 여기 소풍 온 것 같아. 병원에 와서 소풍 왔다 그랬어. 이 모자를 두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화상 환자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엄마가 입원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전혀 쓸 수 없을 거라는 손가락이 회복되고 자라나면서 한쪽 손가락이 좀 짧지만은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는 찬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지선 전사님은 찬양사역의 길을 가서 현재로는 대전 모건대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찬양사역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국내를 다니며 귀한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과부와 고아처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이 소명이 저에겐 사냥사역이고 소외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믿어주시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히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식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면 우리도 때가 돼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믿음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테너 임정근 씨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20살 청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극동방송에 우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배양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고향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순수하고 절실한 기도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음성을 담아 정연석 형제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청년은 2025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 순천과 광양지회 운영위원장이 돼 위원들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광주 하백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라디오를 통해 사연이 전파를 탄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9,700만 원을 들

얼굴과 땅을 사주셨다며 그 헌신이 마중물이 돼 주변 지역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세워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7년째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그랬듯 지금도 누군가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연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니 기도를 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심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꾸준히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팅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런 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이 팔아 넘기려고 온 제자 그 유다와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님과 수제자들, 제자 중 또한 한 사람이 칼로 그것을 맞선 내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그런 63 빌딩이나 롯데에서 만든 그 타워 빌딩 같은 경우엔 지진에 대비한 강력한 그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 건축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시는데, 이 바람에 따라서 이 건물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린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은 그야말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간절한 그런 밑바탕에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가비기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죽게 나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한숨 쉬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그것을 쏟아놓기 바쁩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도 말도 많지만 그러나 해가 거듭하며 생각해봐도 역시 기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니 한숨 쉬는 날이 많고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과 말에 참 절제가 필요합니다. 더 기도에 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버지께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땀이 어떻게 떨어지는 그런 핏방울 같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사형 직전의 불안, 고문당하는 분들, 전쟁 시에 뭐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모세혈관이 그 가운데서 파열이 돼서 피가 이렇게 땀샘으로 스며들어 함께 땅과 함께 배출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는 새벽 미명이나 밤이 왔도록 드리는 그런 기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런 회복의 자리였고 은혜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의 그런 향후 운명이 달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독하신지라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순환시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심지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이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 중에 누군 거예요? 누가 떡 먹은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피곤을 못 이기고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다윗도 사망의 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근심의 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고 또 사단이 기뻐하고 세상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을 너무나 많이 하기보다 근심에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싹 트기 위한 선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나의 탐욕을 위한 근심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은혜 충만케 하시지만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나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근심이라면 그 근심은 내 영혼과 육신을 피폐하고 마치 뼈를 썩게 하게 하는 것처럼 근심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이나 그 탐욕은 빨리 거기서 돌이키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7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문제는 더욱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그런 순복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제가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되도록 하신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끝까지 질수 있도록 힘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욕심 그리고 내 헛된 야망으로 비롯된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빨리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 중한 사람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뛰어난 아주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과연 왜 배신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의 그런 양력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지만은 추측해 보면 유다는 그런 전대를 맡았기에 재정을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재정을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습니다. 숫자 감각이 있고 또 똑똑한 분에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있었고 또 계산이 빠른 그런 빌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전대를 맡겼던 것은 유다에게 어떤 탁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감각이 있고 숫자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손실

실질적인 그가 가진 그런 야망, 세상을 향한 그런 앰비션, 예수님 머리에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상은 로마의 정부를 축출하고 다시 옛 다윗의 왕국의 그런 영광을 되찾기 위한 어게인 킹덤 오브 데이빗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그런 재현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길로만 가신다면 나 유다의 미래도 황을자 꽃길이 열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현국을 보면 유다는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나와 가는 길이 다르구나. 내가 꿈꾸던 그런 바람과 혈과 육에 속한 나라를 주님은 꿈꾸지 아니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8장 21절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이르실 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기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과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아뿔싸 유다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에 대해 마음으로 분노하고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들도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기복적인 성격으로 어떤 주술적인 성격으로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목사는 무당 같은 존재로 포춘텔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나의 바람과 소망과 야망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유괴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와 관련된 그 사건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런 6일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면 한 여인이 그런 옥합을 깨뜨린 그런 놀라운 사건,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장사를 지내 예비하였을 때 유다는 이곳은 300대나리로서 3천만 원의 노동자의 1년치 그런 품삯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 가치의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뜨리는 이 행위는 이 여인이, 이 은혜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요, 또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것은 전부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죠. 또한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였지만은 어려운 푸신함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내가 값없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뭐라도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해야 될 텐데, 자신이 가진 건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배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이때 딴지를 걸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 6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떠합니까? 향유옥합이 내가 보니까 3천만 원 이게 웃도는 돈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얘기가 맞다,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많은 돈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지. 정말 숫자 감각이 없네.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러한 사람은요 남을 얘기해요. 자신은 헌신하지 않아요. 남의 것으로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유다의 속마음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맞았습니다. 제자예요. 그러나 2% 3% 많이 부족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유다처럼요 결코 남을 돕는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남이 좋은 일 하는데 왜 뭐라고 해요? 좋은 일 하는데. 유다는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한테 너는 왜 가난한 사람은 안 돕고 그렇게 행동하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남을 안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돈을, 오늘 유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그걸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남이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마리아를 보고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하면 되지 왜 튀어? 날 봐, 나같이 하면 되지 왜 튀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유다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다른 이들이 신앙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건 물질이든 은사든 봉사든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깝게 여기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그런 대열에서 한참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배의 시간에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면, 한두 번 충돌해서 그 회개 이름은 되지만은 계속 충돌하며 평행선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미 무너져 내려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유다가 뭐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이미 유다는 예배가 무너져 내려있는 오늘날의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니 옆에서 멀쩡히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트집 잡고 고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예배가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무너진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꾸짖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라는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도 중요하지만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 성산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과 자원과 물질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고 구제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집중하여 예배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이 진실된 예배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최선의 반응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면 예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구제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조금씩 틀어지다가 말을 해.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배자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면 유다는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빨리 회개해야 정상인데 유다는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 3절에서 그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작당하여 하는 일들, 인간의 어떤 겉모술수로 보이지만 그 뒤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고 마귀의 조종이 있었다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영적전쟁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인형놀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영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유다는 무죄하고 마귀 농간이다. 유다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느 곳에 들어옵니까? 마귀가 더러운 곳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약점을 알고 거기를 파고듭니다. 상처를 통해서 파고듭니다. 음란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악독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미움과 시기 있는 곳에 파고듭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그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심령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러분 은혜로 찬양할 때 충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는 제자이지만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어요. 왜요? 유다는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원했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요, 때로 이런 마귀가 기생하여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언제부터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아마 진작부터 예배가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 주님의 사역,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자들의
그 동료들의 그런 모습을

가깝게 여기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 분쟁이 있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뒤에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혹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롯 유다의 DNA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남의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붙어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회개하고 죄악의 잔재들과 찌꺼기들을 끊어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벌로 덮어주옵소서. 나에게는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나름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하죠. 성공에 대한 그런 야심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야심이 강하다 보니 자신은 예수님께 모조리 걸어서 배팅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다는 예수님께 그만 마음이 저만치 떠나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에 거리를 뒀다.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5cm, 10cm 가까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했을 때 같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한 5km, 10km 떨어져 있는지 자기는 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에 거리를 두자 마귀가 보기 좋게 그 청소해 놓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눈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웰컴, 마귀 환영, 현수막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냉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주님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부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신앙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냄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확신을 추구하기보다 두렵고 떨림 속에 한 발 한 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아멘. 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여름 보내고 계시죠? 여름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재충전의 시간 동안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문장을 삶으로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어떠한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저 묵상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이 여름에 제게 주어진 열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이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 볼까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트가 썸머 스페셜입니다. 이 문장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죠. 신앙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냄으로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줄 확신을 추구하기보다 두렵고 떨림 속에 한 발 한 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이 여름 저는 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포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여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을의 문턱 앞에 혹은 7월 8월경에 뭐 휴가나 방학을 마치고 다시금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여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열매를 취하는 이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7월도 지금 중순에 들어서고 있어요. 또 여다 보면은 또 여름이 다 지나가 있을 건데, 이 재충전의 시간, 꼭 열매를 맺는, 꼭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노력해보는 그런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선물이에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또 찬양의 은혜를 누리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아치가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면 찬양의 은혜 충만히 누리실 수 있고요. 또 키워드 서머를 통해서 오늘 주제별 묵상과 또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관점이에요. 어떠한 관점을 구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아트가 서머 스페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키워드 서머로 돌아올게요.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전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이죠. 아트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시간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주세요. 관점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트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관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이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도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이 아침 보내시길 축복해요.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관점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정결하게 하는 재미 함께 찬양하실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점이에요.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눌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55장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더 멀리 있고

더 깊이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선한 길이죠. 오늘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의 삶과 나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도 응답의 의미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과 함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관점입니다. 이제 관점을 주제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주님의 관점에서는 저의 기도가 어떻게 보일지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제 뜻과 제 바람만 앞서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기도의 방향을

길에게 이끌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응답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해주세요. 제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제 삶과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키워드 썸머, 오늘은 관점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나의 삶과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그러면서 그 시선 안에서 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주세요. 관점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믿음으로 귀한 발걸음, 그리고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견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관점이라고 보내주세요.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다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후 사무엘은 오랫동안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사랑했던 왕이었기에 그의 실패가 못내 아팠던 것입니다. 밤새 기도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은 매정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새 일을 바라보라는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슬픔 속에 우리가 영원히 가두어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왕을 예비하였다. 1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3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일에 당신 자신의 기쁨과 열심을 담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무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순간 절대적이고 명확하고 최종적이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은 양을 치고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사람의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대개 좀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보석 세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겉보기엔 그저 거칠고 탁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세공사는 그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원석을 오랫동안 살피고 수십 번 각도를 재고 아주 작은 면 하나를 깎는데도 며칠씩 시간을 드립니다. 급하게 깎으면 돌은 갈라지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정확한 때에 정확한 각도로 깎아야만 그 안에 감추어 있던 광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기름은 부어졌지만 다윗이라는 원석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하던 밤, 굴 속에 몸을 숨기던 시간, 배신과 오해로 마음이 무너지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 곧 속 거친 면을 하나씩 깎아내고 계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쓴 시편 곳곳에 담긴 깊은 신뢰와 겸손은 바로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세월은 낭비가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며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그를 실패자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고 더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와 겸손,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를 배웠고 훗날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링컨이 첫 번째 실패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았다면 훗날 역사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그 더딘 세월이야말로 그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세밀하게

0: 길을 빚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간 슬픔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사무엘처럼 우리도 실패와 상실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작은 순종과 성실함이 훗날 나라를 이끄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셋째, 기다림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깎는 세공사의 손길로 믿으십시오. 그 시간대에 원망 대신 감사를, 조급함 대신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세우신 계획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향한 시간과 계획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나간 슬픔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성실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실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세공사의 손길처럼 저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성안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안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알랑로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23-23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생명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어떻게 부르는가, 그분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호칭,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되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한 서너 명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 불렀나? 이런. 여러분 시대마다 그 특징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외갓집에는 영자 이모도 있고 순자 이모도 있고 모든 자자 돌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이름이 있어요. 요즘 순자 씨 이름에 누가 돌아보겠어요. 70대 중반을 넘어가 80대를 바라보는 우리 이모, 막내 이모만 돌아보는 것이 그러면서 놀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이름. 대중적인 이름.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흔하고 평범한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사실 그 이름의 의미와 또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뜻이거든요. 밑에 우리 시온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 뭐 모세오경, 특별히 그 가운데 민수기, 뭐 신명기, 뭐 여호수아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무게가 있죠. 구속사적으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이름은 그의 본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호세아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를 만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좀 바꿔줍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를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더 붙여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어떤 역할. 그 최종적인 인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모세가 했던 역할하고 비슷한데요. 광야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분은 사실 율법을

을 뛰어넘는 율법의 최종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선언이 단순히 인간들의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언제 고독함을 느낍니까? 내가 진짜 힘든데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거 다 안다? 너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안다? 그러면서 그 별거 아니다라고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좀 쉽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정말 눈물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든 분에겐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뭐 손만 잡아줘도 괜찮아요. 눈만 한번 맞춰줘도 괜찮다고요. 근데 뭔가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 막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 말 자체에 그냥 예.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다 아는 입장에서 그에게 어떤 훈수를 뭐 하고 그에 뭔가를 이렇게 좀 전수해 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시니까요. 높은 보좌에 있으면 너 힘들지? 내가 너희를 지어봐서 아는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는데 힘들지? 뭐 힘내라. 확성기 가지고 나팔 가지고 막 힘내 힘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픈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아픔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몸소 그 일을 온전히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 혹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됨, 인간성 어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저 막연하게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발에 먼지를 묻히시고 유대 땅을 걸으셨던 역사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그것보다 더 아래까지도 내려가셔서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인도자. 내 아픔을 진실로 아시면서 결국은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뭐 내가 다 알아.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바로 그 주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삶의 짐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의 성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시였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직분 혹은 그분의 자격.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 메시아.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퀴즈를 내볼까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이 각각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연결하는 그런,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이 되는 세 직분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뭐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등을 보면요, 우리가 지리하게 느끼는 어떤 그, 사실은 설교자들도 이렇게 거기 엄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죽었다, 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또 그랬다 죽었다 하는 뭐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왕의 이야기도 있고 선지자 이야기도 있고 제사장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직분을 가지고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늘 좀 불완전했습니다. 왕들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고, 여러분 이 강단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들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는 곳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어떤 세상의 흐름들,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벌하시죠. 타락한 어떤 선지자들, 영성 없는 선지자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할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아를 눈물로 기다렸던.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서 뭐 단순히 우리 민족을 뭐 해방할 어떤 이 그런 정도의 이야기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면 우리 않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구약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계시해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이고 유일하게 성취된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언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한꺼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무질서와 어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온전히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온전한 왕으로 오신 그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어떤 그것은 이 굉장한 어떤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나의 유일한 스승이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분 기름 부으신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에 대한 호칭, 우리가 고백한 호칭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His only son이라. 유일하신 아들. 이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근데 유일하신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나긴 한데 그래도 피조물 중에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사실 구약 성경에 제일 슬픈 장면을 좀 하나 들라고 한다면 여러 장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실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 발걸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네 아들 바치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창세기 2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 그냥 네 아들 바치라가 아니고 네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주석가들의 NICOT에 보니까 그 주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심장을 찢는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100세 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아마 그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여기 독자라고 표현된 거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바치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미래 그의 소망 전부를 통째로 요구하는 거예요. 바치기로 결정하고 순종함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바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12장 아 22장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아들 독자가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야말로 장엄하고도 고통스러운 서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에 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네, 더 크게 부각시킨.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급하게 두 번 사실은 뭐 예, 그냥 표면적으로 글씨로 그냥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엄청 급하게 부르는 예, 누가 성우가 그 대행면을 대독해서 읽어야 된다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급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네 마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거기 스톱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어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그 대체 불가능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골고다 언덕 학자들 간에 뭐 여러 어떤 분석들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뭐 성전터일 것이다 혹은 뭐 골고다 언덕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저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리아산의 또 다른 신약적에서 이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칼로 내리치듯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 나의 모든 미래 나의 모든 삶 나의 소망 그걸 다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냥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절절한, 예. 절절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던지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압도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 피곤하고 또 어렵고 눈물 나고 내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때 당신의 아들을 유일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라는데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당신의 독생자의 가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던져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없이 패대기 친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아픔을 알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눈물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한다. 우리 주는 나의 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주는 헬라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이 단어는 사실은 사도신경이 기록될 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목숨 걸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사람, 황제에게만 붙여준.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계속 만나면 가이사가 큐리오스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 다른 이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그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고백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됐거든요.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우리 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은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헬란 말로 번역한 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나님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쭉 읽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대목이 나올 때 그들은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하는 어떤 나의 주라고 그렇게 읽었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역에서 이제 헬라말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번역할 때 이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주라고 부르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존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믿으십니까? 주인은요 모든 것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자신의

0: 의견을 달 수 없는 주인의 뜻이 곧 종의 삶에 있어서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다툼을 종종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할 때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말해. 스톱 뭐 이러면서 브레이크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 남편이 마 네가 운전해라 하고 예, 우리 집안을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 이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실 운전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좀 천천히 가세요. 주님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주님 왼쪽으로 가주세요. 주님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짜증내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자주 하는 것처럼 짜증내고 원망하고 뭐 당신 때문에 늦었잖아 뭐 이런 것처럼 말해. 예. 그럼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 하시고 그분이 운전해 가고 있는데 주님 브레이크 밟아주세요. 천천히 가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큐리오스가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 그분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까? 왜 그래 바들바들 떱니까?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왜 가정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고백이 안 드려지면 불안해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백이다.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헛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 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유일하신 아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햇볕, 지치기 쉬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 뜨거운 여름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수 되신 주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그 무엇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늘 청청하다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이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어노인팅입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